직하고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껍이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수몽을 붙고 풍기뿔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